0: 얘넨도 디소 헌힐리기야 디소반 오나테 구리기들의 고라기들의 소만테 얼럭신라일라기 아토레 로소무니 이투나카 타포니 고타아가다
1: 오나토 장드라이바부 어디 나빠이 가타 아토 토라렌 기드르 얼럭 파라오코 세라야 하펜 딘데 아이마 로소무니코 비나오아 사오타 우프카루아 디솜 라하하 이투나카 타폰도 럭티 칸게 장드라이바부 어디 럭티 칸게야